아니 야만 그 자바꾼은 기본이는 벌리브라이 까미연이야 뻔하니 야만이 마하니 바카호다 아자오도 아니야 그 우문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가나임 블리스테리 버르버르 벌리브라이는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뻔하는 와니 그리 아트 그리 이미 아쿠 우문 회두오이 아는 이 브레아탈쿠레오 마마고니마다 그 우타오 회그 우가모하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브라는 야마니 또브라오 아마는 그 회그 사마타리 에크는 이 마쿠 우보타 그그리 이 쿠마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이 브레아탈쿠레노 마마그리마다 그 우타오 와이카 마마그르 버리브라이 마마가는 그리아타오 아쿠마는 마니크 페이스범 디디하 와노와노 그거는 히리모하 히리모하 브루카르크 이바자 와유리 이만해 히보르크 아니야 구우로 로포타루이 아리이 로아다르 그래요 어 마마그구 구웨이크트 페이크 도가나스크라 오브라자휘 오이 아르 야타 오베 야나클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타오베 미마니는 버르베 마마니 샤이자우 살려고 그 고래머니 구보화 호래머드 대자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구우머니 아리히 로아타르 구베요 오 마메그리 구웨이크트 회이크 회야라야라 휘그머니는 사리리베 회회이 냐무나마는 구야휘 응자우버가사 타바르는 야우버리이 그래테티워 고아이위 아리오로와 와로크 아로와 마마가 호래머니 레코오티 브루카라 와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니카 와로 에파 로이군 에 오보브 예비 아이 에로 아야 고마나 마나니카 에이나 가니야르 벌리가 이 야노맘 토 토마네 볼리 벌리브라임 테그농 타보 오는 모두 아이 그 아리 에이 휘 이바가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나 휘 에가그마 브로로트 아버클이 니아니 냐오 로소토이 아리 이 벌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워두 가미니야 페이터버 디디하 브라노호니 헤니모트 브루카르 야노아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특노니 타보이 아리 버리아 다르토베요 구베요 호 마마고구 구웨이크트 가휘라우 아라헤나니와 흐라레오 아따우마 베야마구 야르그노마모니 타보이 아리 버리아 다르 구베요 호 마마고구 구웨이크트 기깔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아르 가브라라디 아니야 가브라모마 보타마쿠 이나하와 고구드에니 이바아 가브이쿠 시브마 베이마쿠이 아타 여다마바 으르크 야페 오웨 베이베 호아다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에 에테가노 라비다이브 마도피에 따라리오 구이미야이 무라망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망이다이 무나마이다이 까미야르 벌리가오 야쿠파 모나마온 야노마토분 허이 아르 오오몽이 나테니야 마이한 보헤한 나테다 마이니 헤이 으르크 와노로와 로와 로와 까미야 와노다 로사마쿤 기나버 그그래 버리 브라이 이바나버 아라 니아니 헤 야쿠이미 구이미 하나 와이카 와막설가부 더 아구이 와마그 벌리가 구테 에니 에이나 이나